0: 최강주 야이저트
1: 개보다이
0: 벌써 떨어뜨려 가지고 비에만 뒤에 나와야 다 뒤고 있는 분이 아무리 산다
1: 예 오르다이 자는 벌써 떨어 다이 거서 잡은 거요 그래
0: 곧 비수 들어가자
1: 에 다이